0: 좀 숨 많이 뱉었냐?
1: 개랑이 야데 뿌에레
2: 장면에 드만에
3: 쓰는
4: 차이지 에르볼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Iguales guantes, cabrón.